0: 하나의 유아.
1: 모함.
0: 하나의 적긴.
1: 어릴 때 거시 외칭으로 왔고. 에야. 已经唱遐久啊，我讲啊，后边袂使关迄空的皮箱啊。
0: 哦。
1: 一关迄空的来吼，漏开啊。
0: 无啊，你
1: 内底至少美金嘛，美的迄个迄个黄金嘛，藏几块啊。
0: 嗯，我你名都叫唔对啊。
1: 啊，我那嘛，恁人客很济，叫唔对是树上的啊，对不对？
0: 叫
1: 唔
0: 对，我就会。哎呦，提一卡寄予伊啊。
1: 内底空空要创啥？内底空空关一卡是要食糕。
0: 你若叫着名，另外一卡还有钱呢。
1: 哦。